송정미의 순종, 이 곡은 우리 닉네임 아기곰 엄마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배송해드리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2969번으로 청하신 신승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듣고요. 한웅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리고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곡은 지올 라율맘님께서 청하셨고요. 마커스 주님의 사랑 여기에 문자 4715번으로 청하신 크룩스 오 마이 갓까지 다섯 곡 함께 나눌게요.

문자 4715번으로 청하셨던 곡 크룩스 오 마이 갓 들었고요. 마커스 주님의 사랑 지율 라율맘님 신청곡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도 들었습니다. 앞서 한웅재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문자 2969번으로 청하셨던 신승희 나는 예배자입니다까지 다섯 곡 쭉 함께 들었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1951년 전쟁의 포화가 한반도를 휩쓸던 때 미국인 에버렛 스완슨 목사가 이 땅을 밟았습니다. 6개월 선교 여행 중 그는 폐허가 된 거리에서 누더기를 걸친 채 버려진 고아들을 보고 가슴 깊이 아파했습니다. 귀국길 비행기에서도 저 불쌍한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곧 한 후원자로부터 1,000달러의 수표가 전달됐습니다. 그가 그 돈을 한국의 선교사에게 보낸 것이 바로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의 시작이며 그 뜻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스완슨 목사는 6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22,625명의 전쟁 고아를 돌봤고 400여 명의 개척교회 교역자를 지원했습니다. 그가 뿌린 작은 씨앗은 오늘날 세계 29개 나라 240만 어린이를 품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한때 도움을 받던 한국은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한 사람의 함께 아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사랑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고아들의 아버지 스완슨 목사의 이름은 오늘도 수많은 아이의 꿈속에 따뜻한 희망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 하연이에게 방금 들었고요. 앞서 민호기 조수와 사랑의 송가 그리고 공인현 박총의 말보다 꽃 김관호 사랑씨앗 그리고 앞서 컴패션 밴드의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곡까지 다섯 곡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김민철 목사님의 칼럼 한국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글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전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삶, 우리가 성공한 삶이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처럼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 네, 너무 중요합니다. 예.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함께 나눠봤고요. 주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위러브의 아름다운 나라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분홍색, 보라색, 흰색 화단의 고운 빛깔로 피어난 봉숭아 꽃을 보면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합니다. 바구니 가득 봉숭아꽃과 이파리를 따고 절구에 빻아서 손톱에 물들이던 기억 새록새록한데요. 꽃물에서 나던 향기도 생생하고요. 밤새 물이 잘 들었을까 아침에 풀어보면서 손가락 끝이 아리던 그런 느낌도 떠오릅니다. 향기로 빛깔로 또 잊을 수 없는 느낌으로 우리를 설레게 하는 여름. 올해 여러분의 여름은 어떤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는지요. 꽃처럼 환하고 향기로운 일상이 찬바람 부는 계절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저는 할머니가 새끼손가락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여주셨는데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나요? 중학생 때였나? 첫눈 올 때까지 잘 버티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물론 성공하지 못했지만 손톱이 자라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랬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죠. 여러분도 아마 지금도 어쩌면 봉숭아물을 들이셨을 수도 있고요. 첫 곡으로 여름이 짙어가는 소리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이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에이니 김미라님이 신청하신 곡 같이 들어요.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라는 곡 이정림이 부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께서 올 봄에 새로 나온 곡이라고 하는데요. 좋더라고요. 좋은 건 또 당향도 가족들과 나눠야죠. 하신 곡이 있어요. 이 곡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답니다. 그럼요. 좋은 건 당향도 가족과 나눠야죠. 불안, 권성은 강인선이 부릅니다.

불안 청지기 앨범에서 권성은 강인선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김상진이 부른 날 사랑하는 주님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추롬의 목소리로 방금 들었어요. 이병희님께서 지난 예배 때 부른 찬양대 찬양이 왜 슬퍼하느냐였는데 예배 전에 연습하면서 울컥해서 자꾸 눈물이 나려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참느라고 혼났어요. 가사가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왜 슬퍼하느냐 임청화가 부릅니다.

소프라노 임청화의 목소리로 왜 슬퍼하느냐, 그리고 김관호가 부른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찬송가 539장이었습니다. 구샘맘님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미국이 선교지입니다. 비어가고 있는 미국의 교회당, 교세가 확장되고 있는 무슬림,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직접 또 그곳에서 보시니까 그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People need the Lord.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First Call 앨범에서 구샘맘님과 같이 듣고 싶고요. 그 전에 천관욱 목사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미랄.

로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퍼스트 콜 앨범에서 들었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미국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전도를 열심히 할수 있게 그 열심을 낼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키워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최정원님 맞죠? 너무 반갑습니다. 7494번님, 시간 옮긴 거 이제 아셨구나. 네, 자주 봬요.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하셨어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우리 자주 봬요. 그리고 연두마음님께서 방송을 너무 몰입해서 듣고 있었어요 하셨는데 몰입하는 거 좋죠. 찬양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찬양이다. 또 따라도 부르시고요. 그런 몰입 너무 좋습니다. 1부 끝곡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전해드리고요.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할게요.

0: T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7월 둘째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절기상 소서도 지나고 초복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유례 없는 폭염과 기후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여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창조주께서 가르치고 인도하신 대로 욕심을 거두고 생명을 사랑하며 일용할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소서.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순간에도 단비를 기다리며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을 바라봅니다. 이 여름 동안 우리를 더욱 자라게 하시며 완전하게 치유하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이들을 보며 한없는 사랑을 베풀 때 어린 생명들이 잃어버렸던 그 웃음을 되찾을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교사와 교육자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기도에 이어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드리밍 버터플라이 앨범에서 들었고요. 청년의 기도 우혜림, 남궁정윤, 배현미, 정다윗 외 사역자들이 부른 곡 함께 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행복한 요한나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박진희가 부릅니다. 팔복.

박진희가 부른 팔복에 이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최인혁, 유선식이 함께 부른 곡이었어요. 김숙희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 곡은 오늘 조수진이 부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조찬미가 불렀고요. 조수진이 부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전에 함께 했습니다. 2144번 쓰시는데 거제도 매미성 노가리 총각입니다. 본인 소개해 주셨고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 돌로 쌓아 막은 것이 지금은 관광지가 된 곳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고 있는

있는데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내리면 관광객이 없을까 봐 상가 사장님들이 많이 걱정하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신청하셨어요. 네, 비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태풍 피해 입지 않도록 또 일하시는 분들 보람 느낄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그곳의 문화와 자연을 감사로 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신윤원 사랑한다 아들아.

신윤원 사랑한다 아들아 들으셨고요. 결국엔 주님이셨네 강중현의 목소리로 이어서 들었습니다. 후야마미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지선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충만.

지선이 부른 충만에 이어서 홀리원 앨범에서 다음 기원 안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주님의 시선 예라머십 앨범에 있는 곡이고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부제가 붙은 곡입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요. 평안하고 쉼이 있는 시간으로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만약 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는 처지라면 그대의 인생길은 당연히 비포장도로처럼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장애물은 하나의 경험이며 하나의

0: 경험은 하나의 지혜입니다. 명심하세요. 모든 성공은 언제나 장애물 뒤에서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소설가 이회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입니다. 이 찬송가는 1967년에 편찬된 개편 찬송가에 참 사랑하오리다 라는 제목으로 처음 실렸던 우리나라 찬송가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인 정용철 목사가 1966년에 작사했고 연세대 음대 곽상수 교수가 1967년에 작곡했습니다. 이 찬송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에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헌신과 봉사의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주말이면 대형마트에 장 보러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장을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뭐 열흘에 한 번? 장은 언제 보느냐? 바로 꼭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랍니다. 주말이면 그냥 습관처럼 대형마트를 가다 보면요, 원 플러스 원이라서 하나 사고 할인을 해서 하나 사고 그러다 보면 집에 있는 물건도 또 사게 되는데요. 얼마 전 알뜰한 살림의 여왕으로 불리는 주부가요, 방송에 나온 걸 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쇼핑은 그냥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저것 쇼핑을 하는 것도 욕심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앞으로는요, 물건을 살 때도 한 번 더 생각해보며 알뜰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자고요. 그 돈 아껴서 그냥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아프리카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일석 뭐 70조 80조 되거든요. 좋잖아요.

나눔의 미학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뭐, 줄라이, 그리고 피처링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습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날이고요. 네. 교회 가는 길이죠. 네. 교회 가는 길. 그래도 여러분 달려서서 함께 해주시고, 세라님은 주일이지만 또 출근길이라고 하니 그 출근길도 축복합니다. 자, 가서 또 혼자 주님과 함께 깊이 예배도 드리고, 네, 교회에 계신 분들은 오늘 카톡 알리기 꼭꼭, 네, 행함으로 하는 카톡 알리기입니다. 네, 그냥 그 문자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직접 전화기를 들고 하는 거니까, 네, 실전 카톡 알리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두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만나다 보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테니 어서서 달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히솝 예수의 길,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오벳, 그리고 아버지 집 제임스의 찬양까지 듣고 올게요.

네, 처음에 조용히 시작하다가 그냥 뒤에 꽝꽝꽝 제임스 집, 제임스 아버지 집, 제임스 집. 아버지 집이 우리 집이니까 제임스 집도 되고 인혁이 집도 되고 그러겠네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김명수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비님, 아, 둘째 딸 사위랑 진짜 결혼 언제죠? 또 그런 결혼식도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좋은 일. 뭐 가든 못 가든 또 축하드리고 또 같이 기뻐하는 일은 참 좋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네. 제비꽃님 어디 가시나요? 네. 이은혜님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절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현재 저에게 일이 있는데 잘 해결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아,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죠? 주님 기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중님이요. 가끔 댓글 달 때 보통은 밥 먹고 다니는데 단장님 힘드시다 해서 밥 먹으면서 댓글 올릴 때도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밥 다 먹고 댓글 달다가 예, 또 이렇게 밥 먹

먹으면서 다는 분들, 어? 밥 먹기 전에 다는 분들 얼마나 좋아요. 시댁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시네요. 네, 제사.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섬기세요. 뭐 절은 못하더라도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섬기면 오히려 제가 저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참 성실하고 예쁜데 제사만 안 드린다면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러면서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질문하는 전도가 제일 잘 되는 방법은요. 가서 찾아가는 것보다는요. 솔직히 찾아오는 거 그게 확실히 크죠. 찾아가서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에게 감동을 하거나 공감이 되거나 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존영과 선예 매일 주와 함께 프로비던스 원시비에 부흥 있으리라 파라디조 정현준 기도밖에 헤리티지 보혈 찬송 메들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주일 일부 연주곡은 오늘은 김혜규 첼로와 PMA 앙상블이 함께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굉장히 매력있게 연주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반주 연주 들으시면서 반주 삼아 노래도 찬양도 함께 해주시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네, 연주곡에 이어서 서양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왔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네, 오늘 1부 끝곡이네요.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책 무엇이 성공

0: 인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레이스 5의 할렐루야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주일 교회에 계신 분들, 네, 교제하시고 같은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예, 여러분 레인보우 예, 꼭 깔아주시고 조이포유 꼭꼭꼭꼭 부탁드립니다. 알려드리세요. 8606번님은 전 고창에서 바지락을 키우는 딸둘 싱글맘이에요. 새벽 작업 마치고 점심때쯤 도착했는데 아침에 매실 모자라다는 친정어머니 소리에 귀에 맴돌아서 야 나무까지 올라서 타가지고 2시간 매실 따셨대요. 야 이게 얼마 전 사연인데 땀난 김에 효녀 노릇 했네요 하시면서 야 문자는 많이 못 보내지만 항상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하셨던 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리고 제가 그래서 신청곡도 보내드렸죠. 예. 정말 효녀네. 아, 딸들 키우는데 건강하시고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성곤 주의 은혜라, 장윤영 주여 인도하소서, 데이빗 구의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한 곡 더 이어갈게. 많은 사역자들이, 다솔기획 소속의 사역자들이 함께 불렀죠. 뭐 발자욱, 뭐 에이맨 아침, 예, 등등 소향의 목소리도 있고요.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마르지 않은 샘도 있네요. 그죠? 주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맛있었어요. 저 원래 당뇨가 있어서 먹지 못하는데 저혈당 나올 때 먹으려고요.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저혈당일 때 먹으면 되죠. 범사에 감사님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데 드릴 말씀 있어 사연 보냅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참 힘든 때가 많아요. 어르신들 이제 이렇게 배변 처리하는 것못 치우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르신들 다 그런 거 치우고 또 어르신들의 가진 욕설과 그러죠. 뭐이그 화내는 나쁜 뭐 치매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러네. 얌전한 치매가 있고 나쁜 치매가 있대요. 욕설과 막말도 막 들으면서 참고 일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치매라는 이유로 종사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환경이 때론 속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일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요양원 종사자들 모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범사에 감사님이 올리셨어요. 정말 정말 어려운 일 하시죠. 예, 네. 참 고맙습니다. 저도 어머니 요양원에 모셨던 사람이라 알죠. 예. 응원합니다. 예, 응원합니다. 얼마나 쉽지 어렵겠어요. 이미 그 이렇게 어르신들이 치매 온걸 알면서도 막상 그런 욕을 듣고 거짓말 그막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다고 많이 하신대요. 그런 걸 들으면 막상 듣는 입장에선 속상하고 힘들 것 같,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자, 잔치 공동체에 우리에겐 복이 있다. 구좌옥의 참말이여 신영원입니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이거 같대? 주일엔 오래전 찬양들을 주로 듣는 시간인데 오늘은 그날이 도적같이 진짜 뭐 그냥 주 예수님 믿는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이 뭐 언제 오실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하늘도 하늘 없이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날마다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건 날마다 주님 오실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른 김민식 탤런트셨죠? 네. 이제 복음성가 가서 전도사님이신데 김민식 전도사님의 목소리로 그날이 도적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곡 어때? 그날이 도적같이 피아워십의 실로암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사랑과 예, 동참과 동역 감사하고요. 심영진의 비 준비하시니까 오늘 끝곡이네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은 행복한 주일 오후 되세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것이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나무병에 우유를 담는 일, 꿋꿋하고 살갗을 찌르는 밀 이삭들을 따는 일, 암소들을 신선한 오리나무들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숲의 자작나무들을 베는 일, 경쾌하게 흘러가는 시내 옆에서 버들가지를 꼬는 일, 어두운 벽난로와 오모른 늙은 고양이와 잠든 티티새와 즐겁게 노는 어린아이들 옆에서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 한밤중 귀뚜라미들이 날카롭게 울 때 처지는 소리를 내며 배틀을 짜는 일,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 정원에 양배추와 마늘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리고 따뜻한 달걀들을 거두어드리는 일. 프랑시스 자매의 시,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마가 한창인 가운데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프랑스어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해요. 앙벨리. 비바람이 한참 마음을 두드리던 날, 구름 사이로 잠시 반짝 열리는 맑은 숨구멍.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던 중에 바다와 하늘이 잠시 평온을 되찾는 걸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힘든 시기 사이에 선물처럼 찾아오는 작은 호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같기도 하고요. 물론 모든 날씨가 한꺼번에 기적처럼 좋아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잠깐 숨을 쉴 만큼의 작은 맑음인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일이 바로 앙벨리 같은 날이 아닐까 싶어요.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다가 잠깐 숨을 고르는 주일.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같은 날입니다. 비록 폭풍우가 끝난 것도 아니고 내일 또 치열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구름 사이로 열린 맑은 숨구멍 같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은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의 실황 연주로 듣고요. 이어서 가브리엘 포레의 합창곡 라신느 찬가 준비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말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여 하늘과 땅의 영원한 빛이시여 고요한 밤의 침묵을 깨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구원자시여 우리를 굽어 살펴주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가곡입니다. 영국의 성악 앙상블 보체세이스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테너 존노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의 실황 연주였습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합창곡 라신느 찬가 영국의 성악 앙상블 보체세이스 연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찬양 이어갑니다. 찬양 합창곡 세 곡 준비했어요. 찬송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윤학원 코랄의 찬양으로 듣고요. 신상우의 곡 하나님의 은혜를 한성교회 시온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이어서 듣습니다. 그리고 독일 작곡가 지그프리트 피에츠가 본회퍼 목사님의 시에 곡을 붙인 폰 구텐 메흐텐 선한 능력으로 베를린 방송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윤학원 코랄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리고 신상우 곡 하나님의 은혜, 한성교회 시온 찬양대였습니다. 폰 구텐 메흐텐, 선한 능력으로 베를린 방송 합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의 빛은 지친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고 고백하는 시편 36편 6절에서 10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시면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시편 36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여호와 우리 주여, 손영진의 목소리였고요. 내게 강 같은 평화, I've got peace like a river, 샘 레바인과 딕시랜드 재즈 밴드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찬송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서울 무태탑 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신혜숙님이 보내주신 유은성의 나는 믿네, 배고픈 고질라님의 신청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크리스 라이스의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오늘 앞에서 소개해드린 프랑스어 앙벨리 기억하시죠? 흐린 하늘 속에서도 우리가 잠시 숨을 쉴 만큼의 작은 맑음은 기어코 찾아온다.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이 그 작은 맑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장마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내일이면 또 치열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지만 예배와 찬양으로 주일을 보내며 잠시 숨을 고른 것만으로도 삶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흐린 하늘 속에 보이는 작은 맑음이 우리에게 힘을 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도 내일도 모레도 함께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4: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읽다가 알쏭달쏭 의미를 헤아리기 어려울 때를 위해서 우리 올포원이 마련하고 있는 시간이 있죠. 바로 같은 요절 다르게 보기 시리즈인데요. 오늘 주제는 지극히 좀 평범해 보이는데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1: 저는 이 말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정말 임했나? 저희 안에 진짜 임한 게 맞나요?
2: 글쎄요. 많이들 하나님 나라 하면은 우리 뭐 번뜩 떠오르는 건 천국이죠.
0: 네. 네.
2: 그러면은 우리 속에 근데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옥 같을 마음이 될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3: 그 너희 안에 있다. 그게 이미 있다라는 어떤 완료형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이 전도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4: 그러네. 좀 아리송하네요, 그게.
0: 네.
4: 그래서 사실 전 이 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우문현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배경이 있지 않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목사님.
5: 배경이 있죠.
4: 네.
5: 이따 설교 시간 얘기할 텐데.
0: 네.
5: 그래도 뭐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목사님 먼저 말씀하실 거예요.
0: 뭔가 얘기하시고
4: 아니, 아니 이게 우문현답 아니십니까? 이게 바로 이런 부분.
0: 네.
6: 강동 목사님.
0: 네.
6: 네?
0: 네.
6: 넘기기.
0: 넘기기.
7: 그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저는 가운데 계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7: 뭐냐면 내 내면이나 어떤 곳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표현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라고 하는 긴장성, 역동성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대해서 나중에 한번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4: 아, 좋습니다.
5: 약간 이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부분 자체를 아까 완료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과거 시작되어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만 또 계속해서 가는 그러니까 완료되었지만 이미 완료되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개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료되었지만 완료되지 않은 복잡한 얘기지만 있다고 좀 더 얘기합니다.
4: 네. 진행형이요.
8: 그 답이 올 포 원 안에 있느니라.
0: 네.
6: 보시겠습니다.
0: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맥락을 찾아서 떠나볼 텐데요. 목사님들의 힌트를 들으니까 더 설교가 궁금해집니다. 권호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8: 주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핵심은 헬라어 포테, 즉 언제, 때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1절에서 70인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고 외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다시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보기에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임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묻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데 언제 어떻게 옵니까? 라고 툭 질문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이런 태도로 예수님께 묻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오는 것일까라는 궁금함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천국, 또 때로는 더 많은 표현은 하나님 나라인데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가 오셔서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완전히 다 휩쓸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선민으로 택함 받은 자신들만 우뚝 서는 그런 정치적이고 가시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자, 가시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0장 11장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70인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뜻이고, 귀신을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강하게 임하는 걸 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핵심 말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살펴보고 아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는 좀 어렵습니다만 엔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요 내 안에 within 이런 뜻도 있고 또 among 가운데 뜻입니다. 안에 가운데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종종 어떤 학자들은 엔토스를 첫 번째 의미 이 아내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주어진 것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아내라고 해석을 한다면 바리새인 아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 아내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자들은 최근에 엔토스를 어몽 가운데로 번역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너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로 표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among us, among you 이 가운데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있느니라를 살펴보죠. 아까 우리 오은 자매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서 있느니라라는 것은요 동사의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아까 목사님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딱 끝난 현재가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계속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재로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가운데 시작됐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현재형이 되고 확장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0: 완성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집을 샀어요. 그랬는데 진짜 산 건 아닙니다. 집을 샀어요. 5억짜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입주해요. 이미 제 겁니다. 그런데 2년은 견뎌야 돼요. 아직은 아니죠. 확실하나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것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죠.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를 바라보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으며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갈 곳은 우리가 시작했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으로 받게 되고 그곳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지만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그리고 완성형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오늘도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천국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우리 바리새인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처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당연히 공간적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우리 교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사실 너희 가운데 있다 혹은 너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본문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왔다는 점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혹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바리새인과의 대화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온 세상 모든 구성 모든 대상에게 임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약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절 21절을 읽었는데 11절부터 19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 10명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고침받은 9명은 그냥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이렇게.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지금 20절, 21절 말씀과 연동시켜서 얘기하면 그 사마리아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 정말 절망적인 완전히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한 상태에서 살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회복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 임재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은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 안에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다.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 핵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근데 우리가 지금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근데 그 임하였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0: 발음이 너무 그 제가 갑자기 그게 제주도 사투리가 생각났어요. 제주도에서는 어머니를 어멍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멍. 우리 가운데 아버지는 아방. 그게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데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우리가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이 땅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모진 배를 맞고 착고가 채워진 상태로 깊은 옥에 있었지만 그들이 모든 상황에서 간수를 생각할 만큼 초월적 태도를 취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온통 근심으로 꽉 차 있다, 왜 나에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죠? 라고 묻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마치 지옥을 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2: 아멘.
3: 감사합니다.
1: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하나님 나라. 관념적인 굉장히 질문인데 이 관념성과 실제성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냐,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전반, 어쩌면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실제성이란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 세 친구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풀무불로 인도하셨거든요. 찜질방 이런 데 인도하셔가지고 불을 일곱 배나 일곱 배라고 하는 게 그때 뭐 온도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 일곱 배라고 하는 말이 이제 뭐 엄청 세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저 같으면 어땠을까? 뭐 도망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세 사람 속에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와서 67년이 지났어요. 그 완전히 할아버지 되신 거잖아요. 80대 어르신. 또 하나님이 갑자기 사자굴로 사파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와, 저 같으면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다니엘이 너무 담대하게 다리오 왕도 난리를 치고 그 집어넣으려고 했던 수많은 방백들도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혼자만 안단테 안단테,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 많은 분들이 아마 시청자들 중에서 다 뭐 힘들거려 문제들 다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몸이 아프다 그래서 저도 아프다 그랬습니다. 아픈 사람은 그분만 아픈 거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좌골신경통에 디스크 협착이 있어가지고 많이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겠지만 그 아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이유, 오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풀무불 같고 때로는 사자굴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오늘 그 인격성 속에 우리 목사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더 말씀 앞에 주의 통치를 사모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거룩한 긴장성과 즉각성의

0: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깊이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살아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2: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짧은 요절을 가지고 세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풍부하게 설교를 해주시다니 세 배의 은혜를 느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3: 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지금 너무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2: 네.
4: 근데 보이지 않는 나라잖아요. 보이지 않는 나라. 하지만 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고 아 이게 있는데 보여줄 수 있어 아 그것도 못하겠는데 아리송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5: 맞아요, 맞아요. 이미 왔지만 아직 다 안 왔다. 네, 여기서 또 멈칫하게 되는 거죠. 그쵸. 지금 그런데 우리 올 후원은 하나님 나라인가요?
6: 그래서요 목사님 여기서 질문을 네. 좀 드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야 그 하나님 나라 그게 과연 우리 안에 있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진짜 헷갈릴 때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왜 그렇게 성경은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으신지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맞는지 질문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할 때가 좀 있어요. 대답해 주세요.
7: 네,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두 가지 개념이 함께 들어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 우리가 쉽게 아는 천국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거기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한쪽만 너무 천국이라는 개념만 생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종말이 왔을 때 당연히 심판 멸망이 있잖아요.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를 들으면서 기대가 되지 되는 것보다 약간 좀 부담스러워진 사람들은 회개를 깊이 해야 돼요.
0: 이게 대비적 느낌이 아닐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 때도 있지만 지옥을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말을 잇자면 결혼 생활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6: 아 그쵸? 그래요? 네.
0: 자녀들도 똑같거든요. 천사 같은
6: 그렇죠,
0: 어제
6: 맞아요.
0: 그 SNS에 옛날에 묶여놨던 사진이 풀렸어요. 우리 애들 보니까 그렇게 이쁜 거예요. 요즘 근래 1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저 뭐 우리 아들 보면서 막 저 번제로 바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애가 너무 이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런 맞아요. 것 같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열망을 주는 오늘 현재성. 그러니까 각박하고 힘들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신호등 같은 개념. 아 우리가 이걸 아 일단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지옥이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뜻을 돌이키게 되고 방향성을 돌이키게 돼서 도래할 그 나라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커니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8: 와, 야, 멋지다.
6: 표현이 진짜.
8: 아멘. 진짜 너무.
2: 네.
8: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지역적 개념이 아니고 통치니까 물론 어떤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는 건 그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로 질문한 거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는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주 럭셔리하게 살아 럭셔리어스 이렇게 살고 호화롭게 살아 근데 하나님이 어딨어 이러면 그것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그 천국처럼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통치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면 제가 진짜 어렵게 해가지고 저도 우리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저도 만났는데 예. 경상도 자매였어요. 무섭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진짜 여러분.
0: 경상도 좋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6: 목사님이 강상도 보이시고
1: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6: 굉장히 좋았습니다.

0: 굉장히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이제 그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땅에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비행기표를 사고 제일 중요한 건 비자인 거예요.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비자인데 당시에 비자 받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자, 비자를 딱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곳에서 딱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이미 된 거지. 이미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너무 힘든 거예요. 똑같은 비유인 거예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3개월이면 나 거기 있을 거야. 오늘 막 실수하고 막 엄청나게 내 자신도 싫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곳에 갈 수 있어. 이게 희망이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 통치를 바라보면서 그 희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저 경상도 자매 좋아합니다.
1: 네. 이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처럼 비꼬듯이 묻는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어떤 왕국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맞아요.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평화롭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그 나라라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좀 목마름이 생기는 시간인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3: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4: 마음 예뻐.
3: 하정한 목사님의 설교처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건가?
2: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목사님?
5: 왜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하는가? 그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들처럼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르침을 쫓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밖의 가르침. 이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 목사님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4: 아이고.
5: 하나님 나라 밖 가르침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된 어떤 깨달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종말론적 개념에서의 도래든 아니면 오늘 우리 현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의 경험이든 현상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에 인자가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버림받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가 쓸모없는 분처럼 세상에 의해서 평가되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 관심을 가져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관심, 세상 나라에 관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종말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징조를 보여달라 말씀하실 때 이제 대답한 게 바로 노아의 얘기를 꺼내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니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이게 먹고 마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일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의 현상을 왜 이렇게 설명하실 것일까? 이게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삶의 목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풍요의 삶의 방식을 설명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가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적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도

0: 메시지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만 전해요. 이걸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 섬뜩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제 물어봐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왜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안 이루어지죠? 나한테는 왜 평안이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내 삶의 초점이 어디인가? 방향이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1: 아멘.
2: 아멘.
1: 좋다. 네, 저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도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 믿는 것들은 사실은 다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 건데요. 우리 강은도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좀 더 와닿게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말하라는 건 이런 것 같은 것 같아요. 그 카메라에 맛을 표정으로 표현하라. 그게 진짜 어떤 맛인지를 표정을 보고 짠지 달콤한지 매콤한지를 얘기하는 거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역설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6장 10절에 이 다니엘이 묘한 말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 세대가 바뀌고 그 왕국이 바뀌고 그 상황에서 또 책임 총리 3명 중에 한 명의 최고의 총리로 뽑혀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짜증이 난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좀 허접한 인간이 있어야 같이 해먹을 텐데. 또 그렇게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뒤를 털죠. 인생 67년을 털어요. 근데 저는 그게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세상의 심판. 세상의 심판에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뭐가 있냐면 거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게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룩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백성들은 분노를 경험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죽일 방법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특별법 만들거든요. 한 달 동안 어떤 신의 이름으로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다니엘 특별법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나 같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 저는 진짜 다리오 왕 만났을 것 같아. 전하,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냥 끝내시죠. 그냥 끝내시고 그냥 은퇴하겠습니다. 나이 80 넘어가지고 노안도 오고 자꾸 동네장 백내장 껴가지고 힘든데 그만두겠습니다. 왜냐?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 나쁜 놈들이 아주 그냥 내 뒷조사하는 걸 제가 모를 줄 압니까? 제가 깨끗하게 끝내겠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을 알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알면 도망갈 텐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알고도 살게 하는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하루에 늘 그랬던 것처럼 세 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감사하면 안 되죠. 통곡을 해야죠. 그러고는 너무 당연하게 너무 당당하게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다가 아침에 해가 밝자 말자 왕이 달려가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묻는 말이 참 묘해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우와.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군가가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뭐 학교로 간판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인격성에 임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 거기서도 너를 지켰냐?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멋진 인사를 합니다. 왕은 만세술로 없어서. 영어로 해볼까요? Good morning, sir. 좋은 아침입니다, 전하. 이미 여기에 그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음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한 그 1시간 반의 짧은 시간 동안에 죽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을 사는 역설적인 눈에 살 수 없을 것 같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다시 찬양이 터져 나오고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오늘도 우리가 절망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0: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굳이 제발 저기 어디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니고 강남 어디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이 몇 명쯤 돼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러나 보이지 않으나 실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맛을 우리의 그 놀라운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맛보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존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 멋지다.
2: 찾을 필요가 없었네요.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요 권우 목사님 네네.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또 아직 오지 않은 나라는 하늘에 임하는지 또 땅에 임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1: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됐다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첫 번째는 소망, 두 번째는 책임이 있다고 느껴져요.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신약시대에 이제 핍박이 막 있었던 로마 정부에서 막 핍박이 있었던 때 보면은 베드로나 사도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너희는 땅에 속한 시민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시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통치되고 있다. 너희는 곧 아버지의 나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때 기록들을 보면 애들이 막 울고 무서울 때 마지막 순교할 때 얘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눈을 뜨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다. 그러고서 죽어갔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그리고 진짜 기독교는 살려면은 핍박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위해서 욕도 먹고 막 어려워도 천국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셔서 평안하게 살지만 최선을 다할 때도 어려울 때도 천국에서 이렇게 눈물 닦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소망, 이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 이런 소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내 안에 천국이 임했고 나는 또 완전한 천국인 마지막 때 백성이 될,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올 걸 알아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내 부모가 보이고 내 친구가 보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소원이 좋은 유럽이나 미국 한번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모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결국은 한 번도 외국을 못 보내셨어. 그래서 장난칠 때 보면 우리 어머니 그 좋은 유럽이나 뭐 스위스도 한번 못 가보고 미국도 한번 못 가보고 이래요. 저는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외국에 한번 못 보내줬으니까. 천국은 어때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나는 이렇게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미래에 확실한 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아빠 엄마 어떡하지? 그래서 천국 시민들은 결코 내 마음 안에 평안함을 갖고 살지만 전도하는 면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을 하나님 나라 통치 받으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미래는 어떨 것인가? 이것이 하늘에 있을 것인지 다시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사실은 많은 논의가 있는데 그 신학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히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 보면 막 금, 은, 막 사파리, 뭐 사파 막 이런 걸 막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파리. 문자적 사파리가 네, 사파. 네,
3: 그 천국의 사파리로 돼 있습니다.
1: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것으로 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나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도 어떤 형태나 어떤 것을 우리가 상상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게 될 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마지막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에덴보다 더 황홀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그 에덴이 새롭게 돼가지고 나타난 모습 그 생명나무가 다시 이렇게 딱 등장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아버지가 준비한 땅으로

0: 가게 될 것입니다. 레디?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장차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나라를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이제 마음이 천국이고 그걸 좀 떠나면 마음이 지옥이고 그럴 텐데 우리 가정 교회 천국 가정 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나 오늘. 계속 그런 질문 하게 되네요.
2: 네.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면서 너무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롤 모델을 좀 저희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들 안에나 아니면 또 교회나 가정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롤 모델을 좀 저희에게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 일단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저희 할머니 생각 되게 많아요. 저희 할머니 학교 근처에 가보신 적 없으시거든요. 돌아가신 지 벌써 뭐 30년,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저희 할머니 어머니 때부터 신앙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집 잘못 오셨어요. 할아버지 예수 안 믿는데 사기치고 결혼하셨거든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 모습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는 예배당하고 집하고를 분간을 잘 못하셨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마룻바닥 닦다가 찬송 부르시고 옛날 어르신들 특징이 있잖아요. 한 곡만 죽이기 이런 거 아시거든요. 계속 한 곡만 주구장창 그것도 이제 악보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네. 사보라고 해가지고
4: 옛날에는
3: 예. 예. 그 완전 힙합이거든요. 에이. 혼자 리듬 만드시고 이렇게 숨은 언제 쉬는가 어릴 때 걱정될 만큼. 할머니가 또 그러다가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살아갔던 그게 또 하나의 모습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80, 91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할아버지를 되게 많이 닮았어요. 할아버지 진짜 농담 잘 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늘 기독교 방송만 들으시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평생 40살 이후로 회심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많이 목사가 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할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설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막판에 이게 경상도 표현이에요. 막판에 똥 안 싸려고 안 그러나. 그 표현인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여정 속에 정말 안 그러신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긴장성이 무엇인지를 실제 속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직함이야말로 진실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창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5: 삶이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그 미국 표현에 그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 What the hell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제길, 진장, 힘들어 이런 뜻이에요. 너무 힘들 때. 그때 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옥.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처음 공부하는데 박사 고장한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학비도 없죠. 그다음에 영어도 안 되죠. 박사는 해야 되겠죠. 잠은 못 자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볼 때 그분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 직업 중에 달라스에 있었는데 달라스에서 도넛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넛 샵이라고 그래요. 도넛 샵.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새벽 2시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5시, 6시까지 만들고 7시부터 판매를 해요. 그래서 정리하고 11시에 와서 자고 좀 이따 다시 11시에 출근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삶이냐고. 어렵죠.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자, 이건 지옥 같은 삶이에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만난 권사님 한 분이 항상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웃어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요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헌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하고서 11시에 와서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심을 대접해 주신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그러면서 목사님 어렵죠? 그러면서 삼계탕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미국에서 도넛 이렇게 주시면서 헌금을 딱 해주는 거예요.
4: 대단하시다.
5: 목사님 힘내세요. 딱 이러는데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고 여전히 한

0: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게 천국의 현재성, 경험하시는 천국, 어마어마하시, 우리 가운데 있는 천국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신다. 이거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슬픔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한번 얘기했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한번, 한날은 보니까 막 우셔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 아들이 머리 아프다고 하고 들어가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너무너무 제가 충격받았고, 교회에서 만나서 엉엉 울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님 괜찮아요. 와. 우리 아들 천국에 갔잖아.
1: 아, 대단하시다.
0: 그때 제가 소망을 본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여전히 천국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느끼지 않지만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교회 마당에 묻었어요. 내가 예배드리러 오면서 늘 우리 아들 땅에 묻은 게 아니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재작년에 제가 그 달라스 소식 전할 것에서 권사님 잘 계시냐고 그랬더니 돌아가셨더라고. 아. 근데 그 마지막 가족들에게 했던 여러 말들 중에 하나가 나는 이제 아들이 있는 천국으로 간다. 아. 하나님이 있는 천국으로 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확실한 약속이 있기에 어렵죠. 그러나 이제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확장시키는 겁니다. 아.
2: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거기가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또 배우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안에 살다가 신앙의 질문들도 생기시면요. 저희 올포원으로 보내주시면 시청자 질문 타임 통해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포원 너튜브와 또 아래 참여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목사님들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0: 같이 가고 싶은 곳.
3: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실제 상황이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니까.
4: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설렘과 긴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2: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을까요?
1: 비교는 안 되겠지만 네. 목사님들 말씀드리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분양권 당첨. 목사님 말씀하셔서 네. 그 기분 좋잖아요. 분양권 당첨. 아, 이제 저 집은 내 집인데 아직은 내 집이 들어갔지만. 아니 못 들어가는 분양권 당첨.
5: 이 안에 하나님 나라 있다.
6: 저는 홍길동전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로 받지 않고 사는 내 모습이 네. 아니라 네.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겠다.
7: 저는 한 마디가 아니라 한 소절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난 부럽지가 않아. 정말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천국에 집이 있고 딱 있는데 강남에 집이 있는 네가 부럽다. 부럽지가 않아.
2: 이거 뭐야? 올포원을 통해서도 매 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끝인사도 행복하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7: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로
6: 하나 되는 시간
8: 올포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0: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잡초란 인간이 붙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름일 뿐이죠. 인간의 잣대로 해충과 익충을 구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하든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으니까요. 정호승의 이 시를 가슴에 품는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인간관계의 기준에 대해서 어떤 이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처세는 누구와도 잘 지내는 것이고 지혜는 불편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며 용기는 결이 안 맞는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이 처세도 또 지혜도 용기도 다 필요하잖아요. 다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어떤 방법, 나만의 비법 있으실까요? 흔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뭐 감정 낭비이자 뭐 시간 낭비, 인생 낭비라고도 하는데 미운 사람, 떠날 사람에게 너무 연연해서 소중한 사람을 놓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바라보는 사람,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더 신경 쓰고 아끼고 또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

2026년 7월 12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홀리원 지금 우리가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은 감정 낭비, 시간 낭비, 인생 낭비예요. 결국에는 미워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내 곁에 있는 고마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그런 시간들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카네이션님의 신청곡부터 들을게요. 심플리포 이 시간 너의 맘속에, 그리고 후야마미님 청하신 황다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리고 행복한 수선화님 청하신 곡은 김수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듣고요. 박흥구님 청하신 안성진 너의 꿈을 펼쳐봐, 여기 한 곡 더. 단오월십 내가 매일 기쁘게.

단호월십 내가 매일 기쁘게 방금 들었고요. 박흥구님 청하셨던 안성진 너의 꿈을 펼쳐봐. 그리고 행복한 수선화님 듣고 싶어 하셨던 김수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 그리고 후야마미님 청하신 황다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앞서 카네이션님 청하셨던 곡이었죠. 심플리 포 이 시간 너의 맘속에까지 다섯 곡 쭉 끊지 않고 배송해 드렸고요. 이어지는 배송곡 산바다님 청하신 손경민의 은혜, 그리고 장지영님 신청곡 류수영 나의 안에 거하라, 디사이플스의 내 이름 아시죠 이어드리고요. 설악산 금강초롱님 청하신 잔치 공동체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여기 한 곡 더 피아월십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피아월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들었고요. 앞서 설악산 금강초롱님 신청곡 잔치 공동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디사이플스의 내 이름 아시죠? 그리고 앞서 장지영님 청하셨던 류수영 나의 안에 거하라 산바다님 신청하신 손경민의 은혜까지 다섯 곡 쭉 배송해 드렸고요. 1부 마지막 곡은 닉네임 다 잘될 거야 님께서 청하셨던 곡입니다. 이승철 피처링 범키 아침의 노래 시편 3편 듣고 2부에서 뵙죠.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

것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심판 판정이 부당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경기의 일부지요. 축구선수 이영표 씨의 말입니다. 심판의 부당한 판정에 묶이면 경기 전체를 놓치고 인생의 부당한 대접에 묶이면 인생 전체를 놓칩니다. 조정민 목사의 인생은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순종, 이 곡은 우리 닉네임 아기곰 엄마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배송해드리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2969번으로 청하신 신승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듣고요. 한웅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리고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곡은 지올 라율맘님께서 청하셨고요. 마커스 주님의 사랑, 여기에 문자 4715번으로 청하신 크룩스 오 마이 갓까지 다섯 곡 함께 나눌게요.

문자 4715번으로 청하셨던 곡 크룩스 오 마이 갓 들었고요. 마커스 주님의 사랑 지율 라율맘님 신청곡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도 들었습니다. 앞서 한웅재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문자 2969번으로 청하셨던 신승희 나는 예배자입니다까지 다섯 곡 쭉 함께 들었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1951년 전쟁의 포화가 한반도를 휩쓸던 때 미국인 에버렛 스완슨 목사가 이 땅을 밟았습니다. 6개월 선교 여행 중 그는 폐허가 된 거리에서 누더기를 걸친 채 버려진 고아들을 보고 가슴 깊이 아파했습니다. 귀국길 비행기에서도 저 불쌍한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곧 한 후원자로부터 1,000달러의 수표가 전달됐습니다. 그가 그 돈을 한국의 선교사에게 보낸 것이 바로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의 시작이며 그 뜻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스완슨 목사는 6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22,625명의 전쟁 고아를 돌봤고 400여 명의 개척교회 교역자를 지원했습니다. 그가 뿌린 작은 씨앗은 오늘날 세계 29개 나라 240만 어린이를 품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한때 도움을 받던 한국은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한 사람의 함께 아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사랑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고아들의 아버지 스완슨 목사의 이름은 오늘도 수많은 아이의 꿈속에 따뜻한 희망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 하연이에게 방금 들었고요. 앞서 민호기 조수와 사랑의 송가 그리고 공인현 박총의 말보다 꽃 김관호 사랑씨앗 그리고 앞서 컴패션 밴드의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곡까지 다섯 곡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김민철 목사님의 칼럼 한국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글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삶 우리가 성공한 삶이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처럼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 네, 너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함께 나눠봤고요. 주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위러브의 아름다운 나라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턱걸이를 50개 하는 방법은 한 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턱걸이를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힘든 턱걸이를 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 차인표 씨의 말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 순간 메말라버린 심령에도 단비를 허락하시는 주님, 은혜가 잔잔히 흘러 우리 일상을 적시게 하소서. 눈가에도 입가에도 소리 없는 미소가 번지게 하소서. 이 온유한 힘으로 뜨거운 여름을 견디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16장 찬송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베스퍼 합창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능곡교회 가브리엘 성가대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미 좋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문분화가 591장 찬송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함께 합니다. 이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정은숙의 찬양이고요.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최승태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속죄하신 구세주를 신재호의 음성으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횃불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좋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잠파오라고 읽어야 할까요? J-A-M-F-A-O-H 말씀하시면 청해 주셨어요. 김영범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배상진님 청하신 봉하현의 감사뿐입니다.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불임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이오한의 다 같이 일어나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곽신영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죠.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일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들풀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콰데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거룩 거룩 거룩 조준모와 심종호, 장윤영, 강찬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 콰데스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했습니다. 7월 12일 주일에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시편 23편 이명희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나무엔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김해 시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어모키님께서 청하셨던 곡 조수아의 나는 믿음으로 보내드리고요. 조이포유에서 유리정은님께서 적어주셨어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존영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 힘만으로 애써서 나아가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믿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최후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결국에는 명령이라기보다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친 다리와 소망의 갸날픈 날개로 우리가 마침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지요.

프레드릭 비크너의 어둠 속의 비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상지국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이상희의 음성이었고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주여 나의 생명. 316장 찬송 보라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투루바의 그래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능력주의가 아닙니다. 성공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객과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돌보심이 있는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 이야기가 부른 돌보심이란 제목의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염려 말아라 라는 부제목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참 평안을 얻는 주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스란히 잘 배워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는 따스한 눈길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주말과 주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는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로 전해드려요. 주하님께서 토닥토닥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토닥토닥 응원송 부탁드릴게요.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 달빛 곡을 청해 주셨어요. 제가 이 곡을 선곡할 때 같이 들으면 참 좋은 곡으로 수고했어. 오늘도 그리고 오늘 하루의 수고와 이렇게 이어지는 이혁진의 찬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토닥토닥이라는 제목의 찬양도 있어요. 오늘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의석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고 정승한님께서 강찬 목사님의 승리자 찬양 신청할게요 하셨는데 이 곡도 이삭줍기 하겠습니다.

강찬의 승리자, 앞서 홍의석 토닥토닥이었고요. 이혁진의 오늘 하루의 수고와 옥상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마음을 꼭 안아주는 것 같은 찬양, 그리고 힘을 내라고 응원해주는 응원가들 전해드렸습니다. 0491님께서 퇴근 후에 뜨개질 정리하면서 듣다가 이제 이 피곤함도 사라질지, 다니던 가게가 폐업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 탓이 아닌 내 탓으로 살아온 지도 3, 4년 지났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많았지만 그래도 사장님께서 그동안 조금만 참아달라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잘 참고 잘 견뎌냈다고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제 서운함도 섭섭함도 없습니다. 살아라, 살아내라. 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토닥토닥 잘 해오셨습니다. 신청하신 곡 두 곡 다 들어도 너무 귀한 곡들 이어서 나무엔의 살아라 살아내라, 향기로운 나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준비하고 있을게요.

향기로운 나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무에네 살아라 살아내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0491님께는 저희가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어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심정 횡성더덕에 발효 흑더덕 진액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요풍길님 은혜로운 주일 감사 감사 고추장 장아찌 담으셨다고 사연 주셨어요. 맛있는 주일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헤세드님 히즈윌의 삶으로 함께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맛있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함께 희주일의 삶으로 그리고 뷔페 Just for God 나영환의 찬양도 준비했어요.

나영화안의 뷔페 저스트 포가 주님을 위한 식탁 함께 해보셨고요. 앞서 전해드린 곡은 히즈 윌 삶으로 였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칼빈 길모어의 인 더 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전해드립니다.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 할게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저는 9999번의 실험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실패를 만 번이나 되풀이할 셈이냐고 물었죠.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9999번의 실패를 했던 게 아니라 전구가 될 수 없는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라고요.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말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 워십 버전과 앞서 찬미 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신캠프 2부 워십 앤 프레이즈 이 두 곡은 신청곡이었어요. 새벽별님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듣는 CCN캠프 요즘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제 삶 속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유익이 아닌 하늘의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해 봅니다. 청하신 곡이었고요. 또 이어 들으신 곡 시와 그림의 항해자 오늘은 워십 버전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6512님께서 어쩜 나오는 찬양마다 감미로운지요. 오슬로에 있는 딸아이의 마지막 논문이 막힘없이 진행되기를, 일본으로 재취업 준비를 하는 아들의 도전도 순항하기를 기도하면서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자, 7493님의 신청곡도 역시 오늘 2부 워십 앤 프레이즈에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요 잠잠 이 시간 함께함이 감사입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써주셨는데 마커스 워십의 찬양이죠. 그리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써주셨는데 피아 워십의 찬양도 함께 보시죠.

마커스 워십, 정확하게는 마커스 커뮤니티,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그리고 이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 워십이었고요. 이어 들으신 곡은 제이 워십 한재호의 꽃들도였는데요. 저희 CBS 조이포유 또 CCM 프로그램 통합 누적 선곡으로 가장 많이 선곡이 된, 그만큼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신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적 선곡 1위에 기록이 된 제이 워십의 꽃들도였습니다. 역시 누적 선곡으로 조금 전 들으신 찬미 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가 2위에 올라 있어요. 3위 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 작년, 재작년에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고, 이 곡은 일반 가요 프로그램에서 선곡이 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라 머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가 3위에 올라 있어요. 이 곡 함께 해보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또 오직 예수 뿐이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가 워십곡으로는 순위 올랐고, 한 곡 더 팀록 워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시편 70편을 노래한 찬양이 누적 선곡 330회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며 이렇게 두 곡도 더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듣습니다. 예라 머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팀 루거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많은 물소리 워십의 주 이름 찬양, 그리고 남미 워십에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팀록 워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예람 워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랑을 받은 찬양곡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아가파오 워십에서 골랐어요.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0: 주님, 주님 앞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지는 여정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강과 사랑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장 위험한 생애 고비에서 그리고 가장 기쁜 순간에 부르고 싶은 이름,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유격훈련처럼 고단할 때, 링 위에서 싸우는 복서처럼 고독할 때, 혼자 불빛 하나 없는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기분일 때 부르고 싶은 이름, 부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름, 부르면 힘을 얻게 되는 이름, 부르면 꿈이 생기는 이름, 부르면 더욱 그리워지는 이름, 그 이름을 목놓아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고백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애 마지막 순간에 부르고 싶은 이름이 바로 당신이라고. 송정림의 에세이집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분홍색, 보라색, 흰색 화단의 고운 빛깔로 피어난 봉숭아 꽃을 보면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합니다. 바구니 가득 봉숭아 꽃과 이파리를 따고 절구에 빻아서 손톱에 물들이던 기억 새록새록한데요. 꽃물에서 나던 향기도 생생하고요. 밤새 물이 잘 들었을까 아침에 풀어보면서 손가락 끝이 아리던 그런 느낌도 떠오릅니다. 향기로 빛깔로 또 잊을 수 없는 느낌으로 우리를 설레게 하는 여름. 올해 여러분의 여름은 어떤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는지요. 꽃처럼 환하고 향기로운 일상이 찬바람 부는 계절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저는 할머니가 새끼손가락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여주셨는데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나요? 중학생 때였나? 첫눈 올 때까지 잘 버티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물론 성공하지 못했지만 손톱이 자라는 속도를 따라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랬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죠. 여러분도 아마 지금도 어쩌면 봉숭아물을 들이셨을 수도 있고요. 첫 곡으로 여름이 짙어가는 소리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이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에이니 김미라님이 신청하신 곡 같이 들어요.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라는 곡 이정림이 부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님께서 올 봄에 새로 나온 곡이라고 하는데요. 좋더라고요. 좋은 건 또 당양도 가족들과 나눠야죠 하신 곡이 있어요. 이 곡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답니다. 그럼요. 좋은 건 당양도 가족과 나눠야죠. 불안, 권성은 강인선이 부릅니다.

불안 청지기 앨범에서 권성은 강인선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 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김상진이 부른 날 사랑하는 주님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초롬의 목소리로 방금 들었어요. 이병희님께서 지난 예배 때 부른 찬양대 찬양이 왜 슬퍼하느냐였는데 예배 전에 연습하면서 울컥해서 자꾸 눈물이 나려 하더라고요. 참느라고 혼났어요. 가사가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왜 슬퍼하느냐 임청화가 부릅니다.

소프라노 임청화의 목소리로 왜 슬퍼하느냐, 그리고 김관호가 부른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찬송가 539장이었습니다. 고샘맘님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미국이 선교지입니다. 비어가고 있는 미국의 교회당, 교세가 확장되고 있는 무슬림,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직접 또 그곳에서 보시니까 그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People need the road.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First Call 앨범에서 고샘맘님과 같이 듣고 싶고요. 그 전에 천관웅 목사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미랄.

People Need the Road.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First Call 앨범에서 들었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미국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게, 그 열심을 낼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키워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최정원님 맞죠? 너무 반갑습니다. 7494번님, 시간 옮긴 거 이제 아셨구나. 네, 자주 뵈요.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하셨어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우리 자주 뵈요. 그리고 연두마음님께서 방송을 너무 몰입해서 듣고 있었어요 하셨는데, 몰입하는 거 좋죠. 찬양 들으면서 나에게 주

주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찬양이다. 또 따라도 부르시고요. 그런 몰입 너무 좋습니다. 1부 끝곡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전해드리고요.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할게요.

0: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1: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7월 둘째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절기상 소소도 지나고 초복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유례 없는 폭염과 기후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여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창조주께서 가르치고 인도하신 대로 욕심을 거두고 생명을 사랑하며 일용할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소서.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순간에도 단비를 기다리며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을 바라봅니다. 이 여름 동안 우리를 더욱 자라게 하시며 완전하게 치유하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이들을 보며 한없는 사랑을 베풀 때 어린 생명들이 잃어버렸던 그 웃음을 되찾을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교사와 교육자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기도에 이어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드리밍 버터플라이 앨범에서 들었고요. 청년의 기도 우혜림, 남궁정윤, 배현미, 정다윗 외 사역자들이 부른 곡 함께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행복한 요한나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박진희가 부릅니다. 팔복.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조찬미가 불렀고요. 조수진이 부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전에 함께 했습니다. 2144번 쓰시는데 거제도 매미성 노가리 총각입니다. 본인 소개해 주셨고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 돌로 쌓아 막은 것이 지금은 관광지가 된 곳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내리면 관광객이 없을까 봐 상가 사장님들이 많이 걱정하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신청하셨어요. 네, 비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태풍 피해 입지 않도록 또 일하시는 분들 보람 느낄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그곳의 문화와 자연을 감사로 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신윤원 사랑한다 아들아.

신윤원 사랑한다 아들아 들으셨고요. 결국엔 주님이셨네 강중현의 목소리로 이어서 들었습니다. 후야마미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지선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충만.

지선이 부른 충만에 이어서 홀리원 앨범에서 다음 기원안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주님의 시선 예라머십 앨범에 있는 곡이고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부제가 붙은 곡입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요. 평안하고 쉼이 있는 시간으로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좋은 음악을 듣다가 좋은 책을 읽다가 문득 네가 보고 싶어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지. 그것이 너를 위한 나의 기도. 그런 날은 꿈에서도 너를 본다, 친구야. 그동안 내가 네게 말을 다 안 했지만, 일일이 다 할 수도 없었지만, 내 꿈길의 단골 손님이 바로 너인 걸 알고 있니? 이혜인 수녀의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입니다. 이 찬송가는 1967년에 편찬된 개편 찬송가에 참 사랑하오리다 라는 제목으로 처음 실렸던 우리나라 찬송가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의 소속인 정용철 목사가 1966년에 작사했고, 연세대 음대 곽상수 교수가 1967년에 작곡했습니다.

이 찬송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에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헌신과 봉사의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만난 듯 주님은 우리를 보며 감격하셨습니다.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며 보기 좋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기쁨으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주께 받은 이 사랑, 우리도 숨결로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482장 찬송 함께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대한생명 노래선교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아가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웰스프링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 음성 외에는 동신교회 동신코럴의 곡이고요. 크룩스의 찬양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요한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CBS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배상진 님께서 청해 주셨던 곡인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진아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은혜로만 들어가네, 서울장신대학교 글로리아 코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히즈가든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송가 350장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13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아가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은 일어나라 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종교로 유대교 5대 명절에 메길로트, 다섯 두루마리인 아가, 룻기, 엘가, 전도서, 에스더를 낭독한다고 합니다. 아가서는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켜내려온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력에 맞서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역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더욱 웅장하고 장엄한 내용이 담긴 책을 읽어야 할 것 같은데 그리 길지도 않고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는 아가서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로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이러한 권유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다정한 말입니다. 마치 서로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대가 있는 둘만의 이야기는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정한 말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사랑,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며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유창원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이현주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찬송가 99장을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 곡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뉴클리어스의 그런 사랑, 서동석의 그 사랑.

예수의 종교는 그 중심에 사랑의 윤리가 있다. 이것은 평범한 성취가 아니다.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한 사람이 계급과 인종, 조건의 장벽을 넘어 인간의 필요에 직접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놀랍게 묘사한다.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의 이웃이다.

하워드 서먼의 예수의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그랬듯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크루스의 성교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아롱별님께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청해 주셨는데요. 김동연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박인수의 음성으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할게요.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민들레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박민기의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고려 김파차!
9: 반총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

0: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오늘은 이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려야겠네요. 이명의 내가 매일 기쁘게 소원의 찬양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아침, 네, 폭염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리가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멘트를 거의 하지 않고 음악으로만 채워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CCM과 찬송가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곡들로만 채울 테니까 또 게시판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청곡 남겨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기록된 말씀

0: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0: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그야말로 지치고 또 힘든 날들의 연속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요럴 때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거라면 어떤 예의, 그리고 작은 배려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 뭐 시쳇말로 소위 긁는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별 생각 없이 하는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도 서로 간에 긁고 또 긁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같은 때는 뭐 기본적인 예의 또 배려만 잘 장착을 해도 참 좋겠다 싶어요. 가령 이것도 먹어볼래? 반찬 맛있어. 시원한 커피 한잔 할래? 이런 어떤 그 다정함, 그리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공감의 마음, 아 힘이 나지. 열대야였는데 어떻게 잠은 잘 잤어? 이런 관심까지, 예, 적당히 선을 지켜서 마음을 건넨다면 이 여름날에 불쾌지수는 제로, 상쾌지수는 자동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인사를 건네봅니다. 한 주 동안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잘 잤나요? 자, 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나무엔의 살아라 살아내라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찐파랑님께서 휴가 다녀와서 그런가 목소리에 힘이 빵빵 듣는 사람도 기운이 오릅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살아요 라고 남기셨는데 참 이 휴가가 주는 어떤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점 사실 뭐 늘 그 아침 시간 마이크 앞에 서는 게 즐겁고 좀 기다려지고 제 아침에 뭐 지금 6년 넘게 루틴이 되고 있는데 근데 오랜만 한 일주일 만에 앉으니까 마이크 앞에 여기에다가 약간의 어떤 설렘 한 스푼 미묘한 어떤 약간의 어떤 떨림 이런 게 또 생기네. 아, 보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 진짜로. 아, 행복한 수선아님께서 훈디 너무나 보고 싶었다는 우리의 아침 담임쌤 제가요? 제가 담임쌤인가요? 예. 저는 뭐 늘 문직이지 뭐 그냥 아지트를 지키는 언제라도 놀러 오실 수 있게 쉴 수 있게 예, 저는 내어드리는 그런 직입니다. 직이. 예. 아, 휴가 때는 사실 장마 영향도 있었고 비가 많이 왔어요. 예.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조금 그 선선하게 시원하게 잘 보내고 왔고요. 근데 휴가 끝나자마자 이 폭염 와 너무 뜨거운데 파주도 막 굉장히 뜨거웠고 그 뉴스 보니까 유럽 지역은 40도가 넘는 굉장히 그 뜨거운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예, 뭐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발생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살인적인 더위다. 이런 그 수식어를 하는데 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 덥고 아, 지금 후끈 지구가 예, 달궈지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렇습니다. 한반도도 그렇고요. 어제도 열대야 현상 있었죠. 아 이게 좀 많이 덥기는 해요. 행복 만땅님 보고 싶었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침에 살림은 샬롬 샬롬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 삐끗했는데 복숭아뼈의 금 어머나

이 삐끗 정도가 아닌데 4주 깁스하고요. 그동안 병가 쓰고 쉬고 출근도 택시 타고 하고 아이고 좀 더 쉬면 좋으련만. 이번 주에 드디어 깁스를 풉니다. 너무도 야 진짜 이건 인정. 오, 근데 땀띠 날 정도로 얼마나 그 답답하고 가렵고 예. 또 아프거든요. 이거 탁 삐끗하고 이러면은 진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완전 삼중고네. 가렵고 아프고 예 덥고 답답하고 예. 애쓰셨습니다. 페퍼민트님, 꺅! 훈디 뭐 하고 왔어요? 너무나 반갑다는 나만 느끼는 어떤 내적 친밀감 최고입니다. 아, 내적 친밀감 맥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사연 남기시는 분들 아이디 이런 닉네임 보면 친밀감이 있습니다. 가족 여행 다녀왔어요. 그 강원도 쪽으로 예. 아이들이 수영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어떤 작은 수영장, 유아풀 이런 데서 이제 찬방찬방 노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파도풀을 원합니다. 예, 더 강한 자극을 원해요 아이들이. 예. 유수풀도 그냥 평평한 유수풀은 좀 이제는 심심해하고 파도 유수풀 정도는 돼야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 오션월드 거기 뭐 수영장도 다녀오고 그리고 홍천 찍고 속초로 가서 예, 속초에서 또 시원한 바닷바람도 쐬고 예, 회도 먹고 초당 옥수수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왔습니다. 예. 아 좋네. 그래도 그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게 그래도 여행을 떠나는 또 즐거움이잖아요.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휴가 얘기는 뭐, 차차 조금씩 조금씩 풀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먼저 다녀왔으니까, 우리 샬씨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여름 휴가 떠나실 텐데, 제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시간의 배경음악 함께 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눌게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 열려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공짜. 예.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뭐 주말 동안 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 남겨주시거나 오늘 아침부터 좀 푹푹 찢어 예. 습도도 높고 이 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소소한 삶의 일상들 뭐 나누고 싶은 얘기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소리엘의 쉼터.

조찬미 피처링 오영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었고요. 악뮤 소문의 낙원 소리엘의 쉼터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늘나라 구름이 님도 반갑습니다. 훈디 오랜 친구 만난 느낌 드네. 오늘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남기셨고 우리 민트초코님도 출첵 고맙습니다. 바람내음님도 좋은 아침 남기셨고 우리 2363번님께서도 문자로 또 참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우리 길경자님 강릉 너무 좋죠. 강릉 고고싱. 아 순두부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죠. 이걸 못 먹고 왔네. 아 순두부 아이스크림. 강릉 뭐 속초 여기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그 음식이죠. 아이스크림. 아 이걸 못 먹었네.

가솔님, 훈디 휴가 잘 다녀왔나요? 전 토요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다윗. 너무 재밌었고요. 그냥 깊은 감동이 쫙 전해지는. 중간중간 노래들도 참 좋았고요. 무엇보다 다윗 배역을 더빙한 박보검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았다.

딱히 목소리를 들으면 아 목소리마저 잘생겼다 이런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박보검님도 그렇고 뭐 이제 목소리 하면 뭐 배우 이병헌님도 참 뭐 좋고. 근데 저는 멀리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 CBS 아나운서부에 저는 잘생긴 목소리 하면 저는 우리 이강민. 아 강민이가 목소리가 잘생겼지. 그리고 이봉규 아나운서는 굉장히 찰집니다, 목소리가. 예, 찰지고, 깨방정도 가능하고, 어떤 뉴스도 가능하고, 스펙트럼이 넓달까? 예. 그, 홀로로로로로!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어떤가요? 탁 들으면. 아, 굉장히 찰지고, 잘하죠. 예. 잘생긴 목소리는 약간 이강민이고, 스펙트럼 넓은 건 이봉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CBS 아나운서 목소리도 잘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 인정? 요 인정이시죠? 인정. 최윤숙님, 좀 더 자고 싶었는데, 훈디 목소리 들으려고 일부러 일어났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근데 일어나셔야죠. 월요일인데. 제 핑계 대시고 그냥, 예. 잘하셨습니다. 3632번님도 와주셨고요. 충전 잘하고 온 거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격하게 환영해요. 라고 남기셨고 고맙습니다. 달리는 트레인님 훈디 목소리 진짜 반갑네요. 저도 요즘 휴가가 너무나 말이 없습니다. 여름 수련회로 휴가를 대신하려는데 왠지 혼자 떠나는 휴가가 간절한 필요한 요즘이랄까요? 요즘 괜히 힘이 좀 붙이는데 그래도 훈디 목소리 들으며 휴가를 대신해 볼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수련회를 한 2박 3일 길게는 3박 4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하루 길게도 말고 딱 하루라도 나에게 주는 휴가 이거 저는 좀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저도 지난 일주일 휴가 다녀왔지만 가족과 함께 떠나는 그 여행도 있었고 아내가 하루 휴가를 줬어요. 저 개인 휴가. 오빠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전 금요일 날 하루를 그냥 혼자 조조 할인 영화도 보고 예. 혼자 그 왕 돈가스도 혼밥하고 그리고 커트도 좀 하면서 그렇게 혼자 그냥 예, 하루를 좀 이렇게 잘 보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또 쉬니까 좋더라고요. 예. 우리 달리는 트레이님도 하루 딱 그냥 하루 예. 하루 힘들면 한나절 예. 한나절만이라도 딱 좀 시간을 내시면 어떨까 예. 나에게 주는 선물 사실 고민했거든요 영화를 볼까 아니면은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만화 카페를 갈까 예. 만화 카페도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뭐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요즘에 예. 한결같이 님도 와주셨고 훈디 목소리 들으니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특별식을 대접해 주신 지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 우리 유디 우리 지수 선배 예. 항시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갖고 있는데 예. 고맙습니다. 선배 예. 우리 안젤로니아 님께서 휴가로 재충전 잘하고 왔나요? 예. 실로암의 아 실로암이란다 피아월십의 실로암 이럴 테니까 일주일 빠졌다고 아 이렇게 또 헷갈린 피아월십의 실로암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젤로니아님의 신청곡 닉네임 한나님께서 지난주부터 라디오 들으며 아이랑 아침 준비를 해요 이 시간 너무 좋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의 세상이 제 아무리라는 곡 듣고 싶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제가 이거 검색해 보니까 아직 참 세상이 제 아무리 이 곡이 등록이 안 됐어요 지금 예. 아마 올 여름 성경학교 주제 곡인 것 같아 예, 그죠? 세상이 제 아무리 네, 올해 곡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고요 제가 예전에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십몇 년 예. 그때도 파이디언 선교회가 있었고 여름마다 막 교사 강습회를 갔었어요. 가서 이제 막 율동도 배우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같이 좀 공부하고 그랬는데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사

할 때, 그때 주제곡이었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네, 이곡 들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피아월십의 실로함도 함께합니다.

0: 승리입니다.
1: 월십 플로잉에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였고요. 피아 월십의 실로암 안젤로니아님의 신청곡이었고 파이디온 선교회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까지 세 곡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흥겹고 신나는 찬양 좋네요. 아기와 함께 듣습니다. 우리 만빵맘님도 와주셨고요. 지금 사무실에 신앙생활을 잠깐 쉬는 두 분 계십니다. 정지원, 정은화 두 분 이름 불러주세요 라고 남기신 분 계십니다. 우리 정지원님, 정은화님 반갑습니다. 그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예, 속이 새까맣게 지금 타있을지도 몰라요. 예. 우리 체르니님도 와주셨고 러브유님 체험학습으로 부산에 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가벼운 발걸음으로 신나게 등교했습니다. 예쁜 추억 가득 안고 돌아왔으면 이라고 또 남기셨고 내꼬야님 훈디 너무 반가워요. 혹시 휴가 후유증 이런 건 없나요? 아무튼 훈디 목소리 들으니까 좋고 지금 바쁘게 등교 준비하는 우리 딸들이 엄마 엄마 훈디 삼촌 왔어 라고 화장실까지 와서 알려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고 화장실까지 가서 예, 아주 그냥 급한 속보 전하듯이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휴가 후유증은 진짜 솔직히 저 1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후유증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1분 1초를 그냥 남김없이 뛰놀고 막 전국 누비고 예, 활동하고 이럴 때는 정말 너무 활동량이 좀 많았죠. 그럴 때는 후유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휴가지에 가서도 그냥 느긋하게 약간 쉬엄쉬엄 보내려고 하고 이제 아이들도

조금 커서 이제 1대1 케어하지 않아도 되니까 휴가지에 가서 그냥 뭐 저만의 시간도 좀 갖고 그냥 느릿느릿 그렇게 보내서 그런지 후유증 같은 건 딱히 없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이제 일상이 좀 그립기도 했어요. 금자라님, 훈디 목소리도 반갑고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이 곡도 저를 또 추억 속에 빠져들게 하네요. 가사도 생각나는 게 신기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또 주일까지 우리 교회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교사로 안 섬기지만 도우미로 가서 또한 코너를 담당했거든요. 지금 조금 피곤한데 감사한 시간들입니다라고 남기셨고, 아, 이렇게 깍두기 선생님들 가서 도와주시면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진짜. 아, 왜냐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성경학교 때. 한 분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정말 힘이 나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닉네임 조셉님께서 이곡 청하셨네요. 김명식, 믿음의 모험.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이겠죠. 오늘도 출발!

꿈 있는 자유의 주님의 계획은 들었고요. 앞서 김명식 믿음의 모험 우리 닉네임 조셉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 김상훈의 킹덤 오브 갓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나이를 먹어도 풋풋한 시원의 풍경을 가슴속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몸속에 난로불을 지피고 있는 것과 같아서 그다지 춥지 않게 늙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이유로 귀중한 연료를 모아두기 위해서라도 젊을 때 열심히 연애를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돈도 소중하고 일도 소중하지만 진심으로 별을 바라보거나 기타 소리에 미친 듯이 끌려들거나 하는 시기란 인생에서 극히 잠깐밖에 없으며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집 저녁 무렵에 면도하기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